0: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기대하곤 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모순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1: 이 fürchte mich vor dem Moment, an dem uns klar wird, dass unser sogenannte Fortschritt nicht mehr war als eine Illusion.
2: Wir erben die Zukunft.